내일은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이 열리는 날입니다. 9월 한 달 이 책을 선물합니다 라는 주제로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책 만나볼 예정인데요. 내일은 신앙과 삶을 반주하는 시인 우리 박은지 소아대리사 책방지기와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존 노의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CPBC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군종 후원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맡겨진 소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후원은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종 신부님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3: 한국 가톨릭 군종 후원의 담당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말처럼 장병들의 마음에 신앙으로 함께하는 군종이 있습니다. 성전 건립 후원과 사목활동 지원으로 국군 장병들에게 평화를 주고 사제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ARS 후원은 060-700-0105번입니다.
4: 참예수님, 제천 의림동 성당 주임 김대중 베드로 신부입니다. 60년이 넘는 긴 세월 원주교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의림동 성당을 아시는지요?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성전이 지금 깊은 보수가 필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랜 풍파 속에 성전의 벽과 지붕이 노후되어 원형을 보존하며 다시 세우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본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형제 자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잇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0: 여러분의 정성이 의림동 성당의 새로운 100년을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1: 문의 전화는 043-643-7507번 010-2674-4627번입니다.
2: 여기 매일 아침 행복을 여는 오수진 씨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 기억하시죠? 안녕하세요. 출발 비디오 여행 영화 대 영화 진행 22년 차 개그맨 김경식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좀 쉬다가 추스리고 또 일어서면 되는 거죠. 인생 있어서 쉼표라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인생의 쉼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아시죠?
1: 오신의 행복을.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2: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안 에르보는 모든 사물을 천천히 오랫동안 보는 버릇이 있대요. 커피포트에 대해선 이렇게 글을 썼네요. 커피포트 뚜껑을 움직이면 꼭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오래 사용한 커피포트 안쪽에는 나이테처럼 커피 자국이 남아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요. 안 에르보 작가의 창의력은 평범한 사물을 오래 보고 또 다르게 보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걷기 좋은 계절이 나를 향해 한 발, 두 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 머물고 지그시 한번 바라보기로 할까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백예린의 산책으로 시작해봤어요. 산책 천천히 하면서 이 가을에 좀 한 곳에 오래 머물러도 보고 지그시 바라보기도 하면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해가 부쩍 짧아졌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저녁 8시까지도 환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6시 반쯤 되면은 노을 지고 7시 정도에는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달이 좀 일찍 출근을 해요. 여는 말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본 안 에르보 작가는 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달은요, 낮에는 잠을 자고 어두워지면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늘에 별을 그리고요. 나쁜 꿈이 나오지 못하게 창고에 가두고 아이들이 심어놓은 꿈에 물을 주고는 아침이 오면 다시 잠자리에 든답니다. 이렇게 썼어요. 진짜 동화 작가다운 참 예쁜 발상이죠. 아마도 이 안 에르보 작가는 아이를 재우면서 달을 오랫동안 바라본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짧지만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은 가을이에요. 이 축복의 시간에 더 오래 보고 천천히 느끼고 또 즐겁게 감탄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풍경이 눈길을 좀 사로잡던가요? 알려주세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톡 열어놓고 있을게요. 자, 오늘 1부에는 알아두면 은근히 유용한 상식 오늘의 픽 준비해놨고요. 2부는 이 호소력 짙은 감성 보컬 가수 주호 씨와 함께합니다. 라이브 진짜 너무 설레는 거 있죠? 요거 기대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주세요. 김현철의 달의 몰락, BTSV의 풍경 듣고 옵니다.
1: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지금 이 순간 놓치면 후회합니다. 두셰뮤직 김빈나입니다에서 준비한 초특급 선물 퍼레이드. 와우.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누룽지는 청춘이다. 청춘 누룽지. 청춘 누룽지에서 현미 누룽지와 찹쌀 누룽지를 드립니다. 아우 고소해. 손으로 한 땀 한 땀 감성을 제대로 살렸다. 핸드메이드 브랜드 피아도브 마리에서 미사포와 선물용 주머니 세트. 이건 선물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여기 하나 더. 깐깐한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세탁세제 에코밴. 시트세제 에코밴으로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세탁하세요. 아, 깨끗해요. 100억의 행복을 담았다. 100억 커피 모바일 상품권. 커피 한 잔이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나노폴리 나노 클린 비누.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순하고 깨끗하게. 내 피부 내가 지켜요. 자외선에 지친 피부 집중 케어가 필요할 때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드립니다. 피부에 필요한 촉촉한 케어 선물로 만나보세요. 이 모든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두셰뮤직 김빈나입니다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혹은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PBS 라디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3942님이 비띠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 대충 집어 신었는데 회사 와서 보니까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남색이네요.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진짜로. 그리고 누가 혹시 어? 왜 검은색이고 한쪽은 남색이야? 그럼 요즘에 이거 패션 리더들 이렇게 신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메이커만 다른 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재밌네요. 7105님은 어제 동네 마트에서 꽃게가 저렴하길래 덜컥 샀는데요. 박스채로 냉장고에 그냥 넣어놨거든요. 오늘까지 살아있으면 저 손질 못할 것 같은데 걱정돼요. 아니 어쩌자고 한 박스를 샀어요. 그 톱밥에 들어있나요? 예. 근데 저 같아도 살아있는 애들은 아 좀 손질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살짝 얼려요. 예. 살짝 얼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손질하거든요. 그 방법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은 집게도 있고 무섭고 좀 미안하고 그렇다고요. 네. 1618님 오늘 아이 학원 가방 정리해 주다가 가방 구석에서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쓴 쪽지를 발견했네요. 아직 가방에 있는 걸 보니까 용기 내서 주지 못했나 봐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데 빠르다 빨라. 아유, 요즘에는 뭐, 이, 어린이집 때부터 다 고백하고, 손 잡고 다니고, 1학년 때부터 뭐, 사귀고 이런다는데요. 너무 귀엽다. 예, 네, 아직 쪽지는 썼는데, 주지를 못했어. 얼마나 떨릴까. 세상에, 너무 귀여워요. 5917님은, 아직 단풍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나뭇잎 색깔이 슬며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상 오늘 관찰 일기였습니다. 그쵸. 느낌상 또 빨리 변하는 이 단풍잎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색깔 좀 바뀐 것 같은데? 왜냐면 한여름에 그 초록빛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아, 관찰 잘하셨네요. 이공구님은 우리 과장님 오늘 멋내고 오셨는데요. 티셔츠랑 바지랑 색깔이 오묘하게 안 맞아서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열심히 보고 있어요. 보라색과 남색인데 묘하게 안 어울리네요. 아니, 우리가 앞에서 좀 더 이렇게 오래도록 한번 바라보자고 했잖아요. 네, 한번 다르게 보자 했으니까 이것 또한 보라색과 남색, 네, 빨주노초 파남보 남보 이렇게 이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죠. 그러면 다음 주 내일은 예, 빨주로 입으실라나 이렇게 한번 기대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986 하나님은 빗띠가 사물 자세히 보라고 해서 마시고 있는 커피 얼음 자세히 봤는데요. 이것도 참 예쁘네요. 오, 좋은 발견이네요. 커피 얼음 그 조각들도 참 예쁘다는 표현. 4986님, 창문 열고 청소하면서 틈틈이 동네 놀이터 구경하고 있어요. 놀이터 앞에 있는 유치원생들 잠깐 나들이 나온 것 같은데 삐약삐약 너무 귀여워요. 그쵸? 저도 출근할 때 보면은 이 어린이집 친구들 선생님 손 다 일렬로 잡고 삐약삐약 산책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워. 그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저 조그만 발로 어디를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세상에 너무 귀엽다. 진짜 보는 것 자체로만도 너무너무 힐링이에요. 0618님은 창밖 풍경을 보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모니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내 신세요. 저희가 그래서 좋은 노래 들려드리려고요. 1514님, 이번 주 시아버님 생신이신데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회는 호불호가 있고 소고기는 비싸고 돼지고기는 조금 성의 없어 보이고 하셨는데 이거는
시아버님의 취향에 꼭 맞춰주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정하면은 뭔가 예, 좀 불안하잖아요. 아드님한테 살짝 토스하시고 최대한 시아버님이 드시고 싶은 것으로 함께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에일리의 저녁 하늘 듣고 오늘의 픽으로 돌아올게요.

똑똑한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상식지수 1% 올라가는 시간, 오늘의 픽. 휴지는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건지, 다 쓰고 남은 휴지심 버리는 것도 귀찮으시죠? 이거 잘 모아두면 의외로 유용한 살림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첫째, 복잡하게 엉키는 가전제품 전선을 정리할 때 한번 써보세요. 분명히 서랍장 하나 가득 정체불명의 전선들이 엉켜있는 집들 많을 거예요. 나중에 선 찾으려고 해도 참 곤란해요. 이럴 때 줄을 동글동글 말아서 휴지심 안에 쏙 넣고 서랍에 일렬로 한번 세워둬 보세요. 전선끼리 엉키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휴지심 겉면에 선의 이름을 적어두면 나중에 찾기도 아주 쉬워집니다. 두 번째, 보관하는 신발 속에 넣을 수 있어요. 신발장 안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신발이나 형태가 잘 무너지는 운동화 안에 휴지심을 쏙 넣어보세요. 이때 휴지심 안쪽에 탈취제나 소독용 에탄올을 가볍게 뿌린 뒤에 넣어두시면 신발의 형태가 눌리지 않게 잘 잡아주고요. 종이가 내부 습기를 흡수해서 나쁜 냄새까지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버리기 전에 휴지심에 똑똑

행복한 재발견, 앞으로는 휴지심 한번 모아보세요. 그나저나 휴지를 어찌나 빨리 쓰는지 뒤돌아서면 주문해야 되고 샴푸도 린스도 바디워시도 똑 떨어지고요. 여러분이 주문해야 하는 욕실 아이템 어떤 거 있으세요?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애프터스쿨의 샴푸, 비비의 비누 듣고 왔습니다. 찾으면 없어요. 찾으면. 예.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샴푸나 린스나 이런 것들. 그쵸?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없는 경우. 그런 많은 것 같아요. 4918님은 저희 집은 락스가 진짜 귀신같이 사라져요. 욕실 청소 자주 하는 편이고요. 싱크대에서도 종종 쓰거든요. 청소 좀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똑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마음 먹으면 어디로 숨는 것 같아요. 청소하려고 그러면 찾으면 없어. 근데 락스 이거 좀 독하지 않아요, 냄새? 요즘에 좀 냄새에 좀 순하고 이런 것들, 예. 또 손에 닿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쓰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봐요. 2063님, 저는 렌즈 세정액이요. 매일 밤 렌즈 빼고 씻으려고 보면 통이 텅 빈 채로 가벼워서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상용으로 사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박스까지 비어있으면 진짜 눈물 나요. 이럴 때 진짜 어떡해요? 이 렌즈는 금방 마르는 거라서 일회용 아니면은 진짜 당황할 것 같은데 소금물이 좀 담가놔야 되나? 아무튼 예, 요거는 정말 잘 구비해 두셔야 되겠다. 7852님, 빗띠 저는 남편 면도기 날이랑 면도폼이요. 분명 얼마 전에 한가득 사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새 날로 바꿔야 한다고 노래를 불러요. 아주 아주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 근데 또 사주는 대로 잘 쓰시나 봐요. 남편 거는 남편이 사야지. 은근히 이렇게 또 시키시네. 그럼 또 우리는 또 은근히 또 주문을 또 해요. 여기에 속지 마시고 남편 건 남편이 주문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쓰는 거 아니면은 그때그때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1409님은 저희 집은 휴지가 진짜 순삭이에요. 초등학생 아이 둘이 화장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휴지심만 덩그러니 걸려있어요. 분명히 새 휴지 걸어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틀도 안 된 것 같은데 오늘도 또 휴지심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들 화장실 갔다 나오면은 얘가 휴지심만 모으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휴지심이 있으면 다른 휴지로 교체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렇게 이렇게 일렬로 세워두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야? 휴지심을 좋아하나? 뭐 만들게 하려 그러나?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버리기 귀찮아서 그런 것이다. 근데 뭐 휴지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사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137님은 저는 폼클렌징이요. 치약처럼 짜도 짜도 안 나와서 나중에는 튜브 중간을 가위로 싹 잘라서 손가락으로 긁어 쓰거든요. 그렇게 며칠 더 버티다가 오늘 결국 새 거 주문했어요. 저도 이렇게 쓰거든요. 폼클렌징. 근데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와요. 로션도 그렇고 치약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꾹 눌러도 잘 안 나올 때 이거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쓰면은 네, 은근히 오래 쓸 수 있어요. 특히 막 아이크림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또 아까워가지고 또 애껴 바르잖아요. 예, 네, 그거 이렇게 잘라서 아주 그냥 알뜰하게 쓰시면 좋겠네요. 8904님, 초록색 초강력 때타올. 이상하게 자꾸 사라져요. 식구들이 어디로 치우는 건지 사놓으면 어디 가고 없어서 쿠땡으로 막 20장씩 주문해요. 아니 왜? 아니 20장씩 주문하는데도 내 타올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 식구들이 내 타올을 특별히 좋아하시네. 초록색 강력한 내 타올을 굉장히 때미는 걸 좋아하시나 봐. 뽀독뽀독한 그 느낌을. 웃기다. 3호 이하나님, 저는 바디워시랑 린스가 꼭 쌍으로 같이 떨어져요. 오, 샴푸는 반이나 남았는데 린스만 먼저 바닥나서 뻑뻑하게 머리 감다가 결국 부랴부랴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왜 샴푸랑 린스 비율이 안 맞을까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샴푸는 먼저 쓰고 린스가 떨어질 때가 있고 네. 또 반대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바디워시가 없어요. 아니면은
또 폼클렌징이 없어. 이게 진짜 참 미스터리예요. 이 뭔가가 꼭 똑같이 떨어지는 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미리미리 좀 사놔야지. 9270님네 집은 핸드워시 리필이요. 외출했다 돌아오면 온 식구가 손을 하도 자주 씻으니까 펌프 용기 채워넣기 바쁩니다. 4815님, 욕실용 배수구 클리너요. 이상하게 저희 집 배수구 자주 막혀요. 자주 막힐 때는 이 클리너 써줘야죠. 네. 저희는 싱크대가 그렇게 막혀요. 정말. 이분들 중에서 때타올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신 8904님께 백업 커피 2만원권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싸우지 마시고 때타올로 깨끗하게 씻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곡 들려드려요. 주주클럽의 나는 나.

어떠셨어요? 나의 때타올은 소중하다. 이름이라도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노래 들으면서 해봤어요. 0364님은요. 저는 치실이랑 치약이요. 이상하게 치약은 꼭 마지막에 양쪽에서 꾹꾹 쥐었 짜야 할 때서야 아 사야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치약 튜브 납작하게 눌러 쓰느라 아침부터 악력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요럴 때 가운데 잘라보시라니까요. 가을 다 가위로 잘라보시면은 요 안쪽에 요 앞쪽에 예, 그 뚜껑 있는 쪽에 모여 있는 치약들이 있어. 그거 끌어다가 쓰고 예, 이제 집에 올 때 치약 사와야죠. 요런 꿀팁도 전해드리면서 자 2부는요 가수 주호 씨와 함께 2시엔 콘서트로 멋지게 꾸며볼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잠시 후 3시에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주호 씨 보실 수 있어요. 또 주호 씨에게 궁금한 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선물 많이 드릴게요.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을에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주호 씨와 함께 2부에 돌아올게요. 주호의 내가 아니라도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 가서 준비합니다.

0: CPBC FM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인애 대리사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이번 주는 희귀병을 앓는 아들을 비롯해 새 자녀를 키우는 송미영 씨가 병원으로 가는 교통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2: 알라선든 더들리 중후군 목의 유전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육이 문제라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게끔 누워있지만 않게끔 하고 싶어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주고 예, 격려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1: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은 전액 전달되어 큰 힘이 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 퀘스트와 함께하는 라이브 쇼 2시엔 콘서트
1: 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오세요. 가수들의 목소리도요, 각자 어울리는 계절이 있잖아요. 이분의 목소리는 확신의 가을 톤입니다.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분, 가수 주호씨 모셨어요.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가수 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뿌이뿌이, 뿌뿌. 와, 어서오세요.
1: 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네요.
0: 저희가 더 행복합니다.
1: 사실 그 요 네. 시간대 노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스케줄들이 많이는 없어가지고
0: 많죠. 많이 없죠. 예. 3시에 라이브라.
1: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저녁이니까 저희는
0: 지금 약간 몇 시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1: 오늘 9시에 일어나서 네. 조금 이렇게 목도 좀 다듬고 샤워도 길게 하고요.
0: 아, 길게 하고.
1: 왜냐면 이제 좀 촉촉해야 되니까 목이. 뜨거운 물 좀 오래 틀어놓고 습기 가득하게 해서 요 하는 거 좋아하고 샤워를. 이렇게 해서 한 시간 하고 또 밥 먹고 준비하고
0: 세상에
1: 예 열심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0: 평소에는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 오늘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1: 이게 아마 이 음악 하시는 분마다 좀 편차가 있겠지만 네. 저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0: 평소에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1: 보통 한 3-4시? 네. 3-4시나 그쯤 자서
0: 새벽에
1: 한 11시
0: 11시쯤 네. 오늘 10시, 무려 11시.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가지고
1: 그렇죠.
0: 2시의 뮤직을 위해서
1: 시차가 지금 좀
0: 시차 2시간 나죠.
1: 헷갈립니다.
0: 예, 예. 조금만 예, 부탁드리고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아니 발라드 가수 하면 다들 이렇게 좀 약간 좀 무게 잡고
1: 아 그렇죠.
0: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1: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오면서도 너무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아 여기 가서 아 내가 또 연예인 주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제 그 목소리가 싫어요.
0: 어머.
1: 안녕하세요 가수 주호입니다. 이걸 너무 싫어요.
0: 아, 너무 좋은데요.
1: 이게 어쨌든 너무... 결국 저도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아, 네. 싫더라고요 이제는.
0: 근데 제가 주호 씨를 인별그램으로 이제 많이 네. 찾아보고 너튜브로 이제 찾아보는데 네. 너무 유쾌하신 거예요. 네. 뭐 그냥 갑자기 이제 그냥 밥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리모컨 들고 노래하시고 뭐 이런 너무 친근한 모습이어서 더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지금 여러분 CPBC 라디오 너튜브 들어오시면요. 오늘 멋진 라이브 들려주실 가수 주호 씨의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저희 2시엔 뮤직 청취자들 애칭이 있는데 방글이거든요.
1: 네. 네.
0: 우리 방글이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아,
1: 방글이님들 반갑습니다. 방글방글.
0: 방글방글.
1: 방글방글은 없었나요?
0: 방글방글 없었는데
1: 아, 그래요?
0: 원래 방글방글로 저기 해주시면 좋죠.
1: 아, 그렇죠. 네. 제가 네. 또 온다면 그때부터 진짜 인사는 무조건 방글방글.
0: 방글방글. 방글. 너무 좋네요. CPBC 라디오는 처음이신가요?
1: 네.
0: 와.
1: 처음입니다.
0: 그걸 이제 우리 2시엔 뮤직과 함께 해주시네요.
1: 네. 너무 감사하죠.
0: 오, 저희도 영광입니다.
1: 네. 나중에 4시엔 뮤직 이렇게 되면 또 좋을 것 같긴 한데 2시간 더 잘 수 있으니까.
0: 5시엔 뮤직.
1: 너무 행복하죠.
0: 7시엔 뮤직.
1: 아, 그러면 뭐. 그 정도 가능합니다.
0: 그 정도 가능하세요? 진짜요?
1: 아, 잠시만요. 지금,
0: 네. 지금 예. 방송 탔습니다, 지금.
1: 일단 제가 회사에 네. 잘 얘기를 해보도록.
0: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1095님이 주호님 가을빛에 딱 잘 어울리는 목소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고음 기대해도 되나요?
1: 네. 열심히 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진짜 저는 주호 씨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이... 아 이거 좀 기계로 만진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올라간다고?
1: 야 저도
0: 올라갑니까?
1: 힘들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 나이가 네. 나이인지라 갈수록 한 해 한 해가 이게 30대 때 이제 한 해 한 해 가다가 지금은 한 달 한 달이 변하는 느낌을
0: 그래요?
1: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보니 네. 조금 더 이제 이런 스케줄이 있을 때 좀 더 신중해지는 목걸레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물을 계속 먹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컨디션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해야 네. 되는데 잘 네.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오늘 굉장히 촉촉한 목소리 기대하셔도 되는 게 샤워를 한 시간 동안 하시고 지금 성대를 굉장히 촉촉하게 하고 오셨어요. 저희가 주호님의 소개 멘트를 준비했거든요.
1: 네.
0: 네, 이제 저희가 레드 카펫을 깔아드리고 싶은데 그거 대신에 소개 카펫을 쫙 깔아드립니다. 네, 들으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1: 네.
0: 네, 한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노래방 차트를 장기 집권하며 전국 남성들의 성대를 파괴시킨 고음 유죄인간 가수 주호 씨가 마침내 2시의 뮤직 스튜디오에 상륙했습니다. 발매하는 곡마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음원 차트를 싹쓸해버린 주호 씨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거침없이 저격하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감성과 독보적인 고음 탓에 청취자들의 눈물샘이 폭발할 수 있다는 고감도 감성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시의 뉴스 김빛나였습니다. 어떻게 좀 약했나요?
1: 아니요. 제가 약했나요? 듣는 동안 지금 농담이 아니라 여기 닭살이 이만큼 돋아가지고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0: 고음 유주인간 어떠세요?
1: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좋습니다.
0: 이것은 유죄다. 네, 왜냐하면은 많은 남성들을 노래방에서 뭔가 도장 깨기. 네, 주호 형 노래는 내가 진짜 이거 한번 도전해 본다. 네. 근데 항상 비참하게 깨지고 가는.
1: 원곡자도 깨지고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맨날 차력쇼를 하는 느낌이라 가수인지 이게 차력쇼라는 하는 사람인지.
0: 아니 근데. 네. 진짜 고음의 노래가 많잖아요.
1: 네.
0: 네.
1: 다죠.
0: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또 주호 씨한테 기대하는 게 또 있어서 네. 이걸 기대를 충족해 주려면은 그만큼 부담감도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이게 어쨌든 저는 제곡을 제가 거의 작업을 하니까
0: 맞아요. 작사 작곡을 하시잖아요.
1: 한 번씩 생각을 해요. 나도 조금 좀 편한 노래로 이렇게 나름의 히트 반열에 들어가거나 한 번만 하면 네. 이제부터는 좀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게 앞에서 어쨌거나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노래들이 다 좀 이 고자극이다 보니 이 컨셉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거 보통 곡을 써서 이제 회사에 보내고 컨펌을
0: 네.
1: 받잖아요.
0: 네.
1: 근데 조금만 키를 낮춰도 네. 무조건 이제 빡빡
0: 안 돼요.
1: 네.
0: 다시입니다.
1: 다시.
0: 한 키 더 올리고.
1: 예. 한 키 더 올려서 좀 보내주세요. 두 개 올려서 보내주세요. 너무 힘든데? 아니 1단에서 보내주세요.
0: 네. 1단에서 보내주세요.
1: 키를 다 올려놓으면 네. 오 좋대요.
0: 좋죠. 듣는
1: 난 안 좋은데. 나는 죽을 것만 같은데.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제 여기 또 와서 2시엔에서 네. 방글방글님들과 함께 또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고. 근데 이 부담감이 계속 온갖 상상력이
0: 우리의 기대치는 또 높아져 있고.
1: 그렇죠.
0: 주호하면은 또 이제 고음을 얼마나 또 내주실까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저희는 사실 고음 그렇게 많이 안 지르셔도 돼요. 뭐 아끼셔도 돼요. 진짜로 편안하게. 네.
1: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선곡을 조금 바꿔왔을 텐데. 네.
0: 아 미리 얘기가 안 들었고.
1: 예.

0: 아쉽네,
1: 예, 왔는데 아쉽네. 또 맛있는 아유. 노래 하나 들고 와야 되잖아요.
0: 아유, 그러면 또 저희가 또 기대해야죠. 예,
1: 잘 준비했습니다.
0: 행복이님 고정 가자 지금. 예, 고정 한번 밀어봐.
1: 아, 고정 가자.
0: 예, 고정 가자.
1: 아, 저는 좋은데.
0: 고소, 고정 갑시다.
1: 아, 예, 예. 고소. 일단 예. 좋은 취지로. 예.
0: 우리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께서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예. 회사에서도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더라고요.
1: 네. 네,
0: 제 눈 한번 봐주시고 예. 자꾸 눈을 예. 안 마주치. 눈 맞추기 너무 힘들어. 2090님 본인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 있으세요? 최대 몇 점, 최저 몇 점 나왔나요?
1: 사실 제가 불러가지고 100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이게 저도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보통은 네. 가수들이 노래방 가서 본인 노래를 잘 부를까요?
0: 잘 안 부를 것 같아요.
1: 그죠? 네. 저도 예, 굳이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는 어떤 이런 자리라면 네. 뭐 제 노래를 이게 부르겠지만 네. 사실 노래방을 갈 일이 거의 없어요.
0: 오.
1: 없습니다.
0: 그러면은 인별에 있는 그런 노래방에서 부르시는 컨셉들은?
1: 아, 그거는 이제 네. 앨범 홍보를 위한
0: 아~
1: 네, 노래방에서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좀 많이 비춰드려야 또 그 모습을 보고 가고 싶잖아요.
0: 가고 싶죠.
1: 나도 가서 저렇게 불러보고 싶어.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0: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1: 그렇죠.
0: 근데 안 돼.
1: 그게 자력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0: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네. 근데 안 된단 말이죠.
1: 저도 힘들다니까요.
0: 스프링 왈츠님 노래를 주호. 아 노래를 주세요. 상현 베드로님도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안경근님 주호님 아직 젊으시니까 힘내세요.
1: 힘내세요.
0: 힘내세요.
1: 감사합니다.
0: 아직 30대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만으로.
1: 슬프네요.
0: 주호 씨 노래가 음원으로도 인기가 많지만 진짜 노래방에서 네. 특히나 중고생들도 네. 너무 많이 부른대. 너무 좋아하고. 네, 내가 아니라도 네. 이건 특히 노래방 차트 1위도 하셨잖아요.
1: 네,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이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0: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보시는 프로그램 자체가 트로트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저희 음악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네. 내가 아니라도 조금 갑자기 이제 딱 바늘에 올라서서 올라오고 있을 때. 집을 이제 자신 있게 내려가서 이번에 뵙고 아버지 이제 좀 아들 잘 되고 있어 얘기했더니 그때 딱 이제 요 트로트 방송에서 임영웅님이 이제 나오셨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임영웅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0: 팬
1: 아 아니
0: 네. 우리 영웅이에요
1: 지칭이 네. 아들입니다 거의
0: 아
1: 그 저한테 보자마자 야야 제가 대구 사람이거든요 네. 야야 니는 저 영웅이처럼 노래 좀 해봐라 저렇게 불러야지 노래가 뜨지. 이게 여기
0: 아빠
1: 한편에
0: 내 아들이다. 아빠
1: 이게 누가 아들인지
0: 주호 내가 아들이다 하고 싶었겠네요.
1: 그러고 나서 네. 딱 한 2-3일 뒤에 제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0: 네.
1: 1등 하는 거 딱 보고 나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0: 아버지.
1: 내 카드 가지고 있제. 가까운 동네 노래방 가서 노래 안 불러도 되니까 네. 10,000원 주고 1시간 끊고 그 차트만 한번 틀어봐 달라고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세 군데 딱딱딱 저한테 카드 내역이 딱 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전화가 오시더니 고생했네. 원래 경상도 아버지들은 그
0: 무뚝뚝해요.
1: 예. 뭐 어떤 길지 않습니다.
0: 우리 아들 최고 이런 거 없어. 예.
1: 그래서 고생했네.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그러면 이제 아버지 차 기름을 편하게 넣어도 되냐고.
0: 아들 카드 좀 편하게 써도 되나?
1: 넣으셔라 했더니 이제 다달이 주유소가 막 어딜 그렇게 다니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웃긴 거는 정작 다니시면서 듣는 음악은 또 영웅님 노래를 들으시고
0: 그러나 우리는 예,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그렇죠. 주호님이 너무 소중하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웅은 주호다.
1: 아유, 아유 너무 멋진 말씀이시네요.
0: 주호밖에 없다. 음악을 주호.
1: 아 감사합니다. 에.
0: 근데 트로트도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
1: 트로트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 근데, 프로그램을 잘 못 보는 이유가 제가 귀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로트라는 장르가 되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되게 맛있잖아요.
0: 맞아요.
1: 또 한국인 정서도 잘 맞고 근데 그 맛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0: 이제 셰프가 되고 싶은데 너무 맛있는 어떤 그 뭐랄까 산채 비빔밥을 딱 먹었어요. 야, 근데 난 스테이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산채 비빔밥의 양념이 너무 생각이 나는.
1: 흡수할 것 같죠.
0: 그렇죠. 그래서 제 노래를 만들다가도 맞아요. 이 프로그램 한번 잘못 보면 네. 그게 나와요. 아, 노래에서.
1: 그 뽕삘이 나올 수 있다
0: 너무
1: 이거죠.
0: 너무 뽕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1: 아, 맞아요. 네. 왜 노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으면 싹 흡수하시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지금은 저희는 이 고음의 신, 예, 남자들이 주호신이라고. 예. 부르는 아. 고음의 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진짜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아, 나 어디 가서 이별을 가상 이별 좀 하고 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 예. 이별하면 너무 절절한 노래 불러 주시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저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네. 노래가 다 이별밖에 없어 가지고.
1: 어떤 감성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별은 직접 경험하고 쓰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아. 상상을 통해서?
0: 예전에 곡을 이제 썼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지금 결혼 3년 차인데 네.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니 사실 요새는 좀 곡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긴 해요.
1: 행복해서.
0: 예. 네. 이게 사실 이전에는 그래도 뭐 제가 이제 나이가 그래도 있다 보니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가사 내용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너무 행복한데 자꾸 슬픈 노래를 써야 되니 좀 그 고증이 생깁니다. 아하. 할 때마다.
1: 그럼 어떻게 한 번씩 싸우시나 어떻게 해요?
0: 아니요. 이제 빙의를 해요. 상상을 하고
1: 상상 속에
0: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저기 지나가는 커플 예쁜 커플이 있는데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네. 아 지금 저 여자가 저 남자 손잡고 가는 저 여자가 내 여자인데 이제 이별해서 저렇게 있구나
1: 행복하구나
0: 괜한 혼자의 상상 아~ 혼자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남자의 입장일 때 어떤 가사가 맞을까? 무슨 생각을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적어봐요.
1: 오, 신기하다.
0: 좀 그런 데서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오. 혹은 좀 미디어에 그걸 많이 빌리죠. 요새는
1: 드라마.
0: 그렇죠. 드라마. 네. 또 웹드라마도 잘 돼 있고.
1: 웹드라마.
0: 너튜브도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슬픈 부분만 봐요, 저는.
1: 맞아요. 드라마 볼 때 유일하게 가슴이 저려요.
0: 맞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 노래가 보통 보면 OST라도 되게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진짜.
0: 그리고 또 이 저의 팬분들이 남녀 성비가 네. 유독 남성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1: 많죠.
0: 제가 볼 때는 항상 제가 쓰는 가사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남자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그런 가사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좀 그런 것 같아요.
1: 세상 이별하면 다 내 노래인데 거기에 우리 주호신 노래가 빠질 수가 없어.
0: 그리고 제가 그 어떤 이렇게 좀 달달한 걸 했다면 네. 이제 성비도 잘 맞춰졌을 텐데 네.
1: 성비가 그 안 맞아.
0: 제 노래를 이제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네. 별명이 이제 급발진 창법이라고 급발진. 하거든요. 팬분들이 지어주신. 그러니까 조용히 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갑자기. 질러버리는. 네. 아, 그래가지고
1: 세상에. 그 라이브를 지금 우리 PD님이 계속 눈빛을 저한테 보내고 계세요. 라이브를 지금 빨리 듣고 싶다.
0: 네. 아.
1: 첫 곡으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0: 아 벌써요?
1: 네, 벌써.
0: 벌써 그렇게 됐나요?
1: 네.
0: 너무 빠른데요?
1: 물 한번 드시고 네. 아. 오늘 저희가 이 주호님의 노래를 많이 듣고 싶어서 네. 많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첫 곡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0: 제 노래들 중에 네. 이게 아무래도 뭐 딱 하나만 못 뽑지만
1: 너무 좋은 게 많아요.
0: 그래도 요 최근에 이제 조금 역주행을 해서 많이 이제 사랑받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내가 널 잊고 살아라는 곡. 네.
1: 나 진짜 너무 좋은데.
0: 준비해 왔습니다.
1: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네, 라이브석으로 우리 주호님 모시고요. 그동안 저는 주호님 앞으로 온 문자들 몇 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6918님이 주호님 생각했던 거랑 이미지가 사뭇 다르세요. 차가운 이미지일 거라 생각했는데 서글서글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니 인상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진짜 제가 방송 전에 저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세상에 이렇게 성격 좋은 발라드 가수 나 처음 봤어요 진짜. 네. 그리고 5017님은 음원으로 노래 들었을 때도 놀라웠는데 라이브를 해주신다고요? 약속 있는데 조금 늦어야겠어요. 오늘은 약속 조금 늦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주호님이 라이브를 예, 준비해 주시거든요. 준비되셨나요?
0: 네.
1: 네. 자, 그러면은 주호 씨의 라이브 어떻게 내가 널 잊고 살아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0: 박수. 와.
1: 감사합니다.
0: 아니 너무 놀라가지고 MR이 중간에 끊겨버렸어. 와. 아니 제가 입을 진짜 숨을 못 쉬게끔 입을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MR까지 중간에 멈춰버리는 정도였어요.
1: 전 언제 멈춰야 MR이, 될지 몰라가지고
0: MR이 얼어버렸어요. 주호님. 와 세상에. 아. 아니 저랑 방금 전까지 막 아들아 했던 사람 맞아요?
1: 잘 불렀나 모르겠습니다.
0: 와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1: 아유
0: 진짜로
1: 과찬이세요.
0: 아니 과찬이 아니에요. 와 진짜 아닙니다. 무슨 말을 이을 수가 없을. 네 제가 그래서 중간에 이게 맞나 하고 헤드폰을 계속 벗었거든요. 근데 진짜 라이브가 맞더라고요.
1: 아유 너무 과찬이세요.
0: 6744님 와 진짜 반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 너무 최고예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아니 어떻게 여기 있다가 몇 걸음 안 갔는데 바로 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수님
1: 무대만 무대 와, 올라가서
0: 진짜 멋있다. 아유. 와 진짜 최고.
1: 오늘 제 생일인가요?
0: 와 진짜 최고 진짜. 와 박수 한 번 더. 와 세상에. 상현 베드로님 노래 애절함이 느껴져서 현실적인 노래.
1: 아 그렇죠. 네. 이것도 진짜 제 어떤 옛날에 그런 고중들이 다

0: 이 너무 잘 들어가 있는 노래라서 네. 이제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1: 오,
0: 나와서.
1: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스프링 왈츠님 드라마 OST 하면은 잘하실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 노래가 보이는데 네. 그 드라마를 또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 OST거든요.
0: 그렇죠.
1: 너무
0: 제가 유독
1: 잘하시잖아요.
0: 뭘 불러도 조금 슬퍼져가지고 저는 가끔 이제 축가를 다니잖아요.
1: 네.
0: 축가를 가도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해보면 슬퍼요.
1: 슬퍼요.
0: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분명히 불러줬는데 슬프더라고요.
1: 목소리에 네. 그런 애절함이 있어서 그래요.
0: 그런가 봐요.
1: 근데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행복하기만은 네. 하죠.
0: 근데 저는 아니, 진짜
1: 인생의 희로애락이 같이 있잖아요.
0: 아마 이 방송을 네. 이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와이프가
1: 네.
0: 전 진심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1: 너무 행복하시죠?
0: 너무 행복해요.
1: 와이프가 보고 계시죠?
0: 예.
1: 예.
0: 뭐 안 보더라도
1: 저희 남편 저희 남편도 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이 네, 결혼식에 네, 들어있다. 미카미카님이 얼굴은 귀염귀염한데 노래가 난리 났어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귀염이란.
1: 귀염귀염. 저는 너무 궁금한 게
0: 네.
1: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시면 혹시
0: 네.
1: 성대가 좀 튼튼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나요? 성대 플립이 굉장히 건강하고 잘 열고 닫히고 이런 거.
0: 굉장히 단어를 잘 아시네요. 혹시 자주 다니시는.
1: 아니 왜냐하면 저도 네. 목을 쓰니까 항상
0: 그렇죠.
1: 이게 그 고민이거든요. 아프면 목 감기부터 오고
0: 맞아요.
1: 목 관리를 항상 해야 돼서 네. 이게 너무 고음이 쪽쪽쪽 아니 3단 고음이 몇 번 올라간 거예요 지금.
0: 아 이게 이 어? 저런 거라도 계속 넣어놔야 저 회사에서 좋아해줘가지고
1: 진짜 최고다.
0: 차력쇼.
1: 차력쇼.
0: 주호의 네. 차력쇼를 보고 계십니다.
1: 고음 차력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네, 두시엔 콘서트고요. 우리 주호 신, 고음의 신 주호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행복이님, 이런 간극 있는 남자 매력 있잖아.
0: 감사합니다.
1: 매력 터져 진짜.
0: 정말 죄송한데 간극 있는 남자가 어떤?
1: 간극 이 지금 이렇게 예. 웃기다가 갑자기 이런 탁 또 가면은 갑자기 진지해지고 이런 간극이 있다. 우리 사이에 이런. 이런 게 있어.
0: 대략이
1: 거리가 있습니다. 있어.
0: 아, 멋진 네. 말이네요. 네.
1: 근데 진짜 좀... 이럴 때는 이런 모습, 저럴 때는 저런 모습.
0: 아니, 저
1: 그런 거지.
0: 약간 이럴 때 있어요. 저는 네. 간극이란 단어가
1: 네.
0: 나중에 제목으로 써도 좋겠는데.
1: 이별의 간극?
0: 그렇죠. 그냥 네. 간극.
1: 간극.
0: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네. 이게 뭔 뜻이지?
1: 좀 무서운데 간극.
0: 아, 그렇죠. 좀 세긴 세네요. 제가 주호의, 한번 됩니다.
1: 주호의 간극 해가지고 뭐 하나 좀 찍어주세요.
0: 추노에 잘 어울릴 만한 노래가 나올 것 같은.
1: 송윤리님이 말씀하실 때 개구쟁인데 노래 부르니까 너무 멋지다.
0: 감사합니다.
1: 0188님 라이브가 너무 시원해서 추울 지경이에요. 바람막이 입어야지. 안젤라님 거 하나 읽어주세요.
0: 주호씨 최고예요.
1: 최고야.
0: 감사합니다.
1: 다양한 매력이 있다 미카미카님. 세상에. 자 우리 고음 기술자 라이브 전문직 네, 고음 차력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부끄럽네요 정말.
1: 아 근데 진짜예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밸런스 게임이에요.
0: 네.
1: 지금 주호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0: 네.
1: 저희가 이 선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준비했는데 1분이라는 시간 동안 7개 이상 답변에 성공을 하시면은 오늘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7분께 청춘 누룽지를 저희가 주호 씨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준비되셨나요?
0: 이겨보겠습니다.
1: 예스.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세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보다 1옥타브 올라가는 목소리 5cm 더 큰 키.
0: 5cm 더 큰 키.
1: 내 노래방 효자곡은 내가 아니라도 어떻게 내가 널 잊고 살아.
0: 내가 아니라도.
1: 내가 아니라도. 한 번쯤 나가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솔로.
0: 자연인.
1: 자연인. 잠깐. 네. 예. 방송 활동 중에 난감한 것. 엄청난 가수 선배 이름 기억 안 나기. 진행자가 내 이름 자꾸 틀리게 말하기.
0: 선배님 이름을 까먹는 네. 것.
1: 더 참기 힘든 상황. 감기 걸렸는데 공연하기. 화장실 너무 급한데 공연하기.
0: 화장실이요.
1: 화장실. 평생 하나의 곡만 부를 수 있다면 내가 부르고 있을 때 행복한 노래. 남이 들을 때 행복한 노래.
0: 남이 들을 때 행복한 노래.
1: 하나만 골라요. 음반 차트, 음원 차트 1위. 콘서트 매진.
0: 차트 1위.
1: 차트 1위. 무대 중에 더 곤란한 순간은 가사 잊어버리기, 마이크에 갑자기 꺼지기.
0: 가사 잊어버리기.
1: 듣고 싶은 칭찬, 목소리 미쳤다, 얼굴 미쳤다.
0: 목소리 미쳤다.
1: 오, 평생 하나만 포기해야 돼요. 여행, 야식.
0: 여행. 너무 솔직한데.
1: US를 해야 된다면 음정은 완벽한데 박치인 가수, 박자 완벽한데 음치인 가수.
0: 음치.
1: 응, 뭐 음치.
0: 음치. 음치인 가수.
1: 음치인 가수까지.

0: 할머니 11개. 대단하다 진짜.
1: 잘한 거죠?
0: 너무 잘하셨어.
1: 아, 다행.
0: 진짜 세상에. 아니 왜 1옥타브 올라가는 키보다 그 왜 내 5cm 큰 키가 더 좋아?
1: 사실 제가 20대 내내 해수욕장을 가본 기억이 없어요.
0: 왜요?
1: 보통 해수욕장이라 하면 그 슬리퍼만 신고 가거나 맨발로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어요.
0: 저도요.
1: 네, 그래서 좀 맨발로 있는 데나 네. 깔창을 못 가는 데를 잘 가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30대에 들어서면서 네. 아 이게 키가 뭐가 중요해. 그럼요. 내 노래 키만 올라가면 되지 가수인데 라는 생각에서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네. 그때서부터 이제 해수욕장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0: 어허.
1: 그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실 네. 키가 항상 저한테는 좀 장래 희망 같은 존재.
0: 다음에는 키가 좀 커지고 싶다. 왜냐면 나는 목소리 키는 워낙 올라가니까.
1: 아니 키는 목소리는 연습으로 올릴 수 있지만
0: 오.
1: 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0: 네.
1: 그렇습니다.
0: 갑자기 슬퍼지는데?
1: 아 그러니까요. 또 슬픈 목소리가 나오려고.
0: 왜 한 번쯤 나가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입니다. 나는 여기서 약간 멈칫했어요 지금.
1: 0.1초 동안 정말 많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근데 네. 다행히도 네. 제가 이제 아침에 네. 집에서 밥을 먹잖아요 와이프랑.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첫 번째가 자연인이에요.
0: 진짜요?
1: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능보다 네. 예능은 맨날 보니까 따로 짤로 보니까 이 밥 먹을 때만큼은 좀 이렇게 저런 자연을 또 보고.
0: 아니 와이프분도 그걸 좋아하세요? 자연인이다.
1: 제가 좋아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너무 착하시다.
1: 이래서 행복한 거지.
0: 세상에. 해피 해피.
1: 오늘 칭찬 받겠네.
0: 한 말씀 해주세요.
1: 사랑해.
0: 이거 말고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내 보컬의 진짜 비밀은 타고난 천재적 감각이다. 피눈물 난 후천적 노력이다.
1: 7대 3.
0: 7대 3?
1: 예.
0: 선천적인 그래도, 거 7.
1: 네.
0: 후천적인 거 3. 오.
1: 어릴 때 원래 네. 저희 외가 쪽이 네. 이 성악하시고 할머니도 이제 음악하시고
0: 네.
1: 그러신 역량이 계속 내려왔던 것 같아요.
0: 와.
1: 저희는 다 시골이거든요.
0: 네.
1: 시골인데 방학 때 이제 가잖아요. 네. 시골 외갓집에 가면은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0: 진짜.
1: 거기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집도 네. 다 멀리 떨어져 있고
0: 네네.
1: 그래서 맨날 노래 부르고 같이 하다 보니까
0: 네.
1: 자연스럽게 좀 음악에 많이 좀 이렇게 취해 들어오지 않았나.
0: 와.
1: 그렇습니다.
0: 음악 적 유전자 금수저네요. 그러니까
1: 은 정도로 할까요?
0: 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게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면은 이제 집안 사람들과 동네 분들이 잘한다.
1: 네.
0: 언제부터?
1: 제가 사실 그 발라드라는 음악을 접한 게
0: 네.
1: 늦어요 남들보다. 저는 중학생 때 발라드를 처음 들어가지고
0: 네.
1: 그때부터 노래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잘한다 목소리 좋다.
0: 잘하는데? 이렇게
1: 그러면서 네. 내가 잘하는구나.
0: 근데
1: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 당시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0: 네.
1: 뭐 시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살다 보니 이 가수라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네. 서울에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0: 네.
1: 나는 이제 할 수가 없겠지.
0: 계속 대구에만 사셨던 거예요.
1: 예.
0: 오.
1: 그래서 사실 뭐 거의 반 포기하고 있었는데
0: 네.
1: 뭐 어느 순간 오디션 프로그램이 뭐 생기고 하면서 나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더 정확히 의지를 가지고
0: 와.
1: 시도를 하게 됐죠.
0: 멋있네. 그래서 타고난 것도 있지만 노력도 그만큼 더 많이 했다.
1: 네.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0: 왜냐하면 고음은 이거는 노력 안 하면 안 올라가잖아요. 사실.
1: 네.
0: 그렇죠.
1: 근데 물론 타고나신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 타고난 건 아니어서 열심히 또 노력해야 되고.
0: 어떤 노력을 하면 그렇게 3단 고음이 아무렇지 않게 올라갈 수 있어요? 선생님?
1: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0: 선생님, 어떻게 올라갈 수 있죠?
1: 이야, 이거 어렵습니다. 제 노래 많이 부르시면
0: 영업 비밀은 안 알려준다.
1: 예, 언젠가 올라가실 거예요.
0: 자, 우리 7개 이상 맞추셔서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7분께 청춘 누룽지 드릴 거거든요. 직접 소개해 주시면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6744님
0: 네.
1: 그리고 유튜브 이계굴님
0: 네.
1: 그리고 4091님 2999님 그리고 유튜브 햄보기님
0: 네.
1: 2090님 4490 님들께
0: 네.
1: 청춘 누룽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은 우리 주호 씨가 또 열심히 퀴즈를 맞춰서 여러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라이브 한 곡 쉬어가고요. 주호님이 추천해 주시는 곡 한 곡 듣고 갈까 봐요.
1: 사실 이제 제 목소리만 들으면 네.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0: 전혀 안 지루해요, 진짜.
1: 뭐 예, 그럼 너무 감사한데 네. 사실 이게 제가 또 쓴 곡 중에 되게 좋아하는 곡이 유일하게 이제 듀엣을 했던 곡인데 바나나 씨랑 했던 그 하루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거를 조금 이렇게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방글방글님들께.
0: 방글방글님들 또 반하시겠네.
1: 예, 또 네. 저의 또 신청곡입니다.
0: 그 하루 듣고 옵니다.

0: 와. 그 하루 주호 씨가 부른 노래, 그 반하나 씨랑 함께 부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1: 사실 제가 요 노래가 흔히 미디엄 템포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 이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장르였는데 이런 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또 그 와중에 이거 혼자서 하는 것보다 또 나랑 잘 맞는 어떤 또 다른 아티스트가 있으면 붙어서 한번 해봐도 좋겠다. 하다가 이제 바나나라는 가수가 이제 생각이 나서 해보자. 네. 또 워낙 친해서 한번 도와줄래? 할게. 그래서 이제 묻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0: 노래 그 합이 너무 좋아요.
1: 네.
0: 노래 목소리가 너무 잘 섞여요.
1: 그렇죠. 네. 저보다 더 큰 차력을 하는 가수라 다음에 내가 일로 끌고 와야 되겠다. 바나나 끌고 와야 되겠다.
0: 바나나 씨랑 또 닐로 씨도 네. 친하시잖아요.

0: 있잖아요.
1: 너 자리 많은데 같이, 제가 다 끌고 오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바나나 씨하고 호흡도 잘 맞는데 네. 개인적으로 또 이분하고 해보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1: 아 사실 너무 많긴 해요. 너무 많은데 의외로 네. 남자 여자 상관없이요?
0: 남 상관없이.
1: 그 순순히. 이제 워낙 이제 제가 사랑하는 동생들인데 네. 그 중에 지환이라는 친구였어요. 최근에 네. 막 슬픈 초대장, 네네. 뭐 저 눈을 감아도 네. 이런 걸 이제 계속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구수함과 오. 저의 구수함이 네. 되게 잘 묻어요. 그러니까 친하다 보니까 이 노래방 말고 이제 막 이렇게 다 같이 술 먹으면서 노래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를 가면 네. 둘이서 막 옛날 노래들 많이 부르거든요. 네. 선배님들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근데 합이 너무 좋아서. 오.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회사가 다르다 보니 네. 조금 현실적인 고정이 있지만 네. 언젠가 한번
0: 시도해보고 싶다.
1: 예, 제가 그래서 밀어보고 있습니다.
0: 오, 혹시 주호 씨가 이제 그 갑자기 밥 먹다가 리모컨 들고 노래 부를 때 네. 옆에서 혹시 그 맥주 피처 들고 부신?
1: 아마 있을 거예요.
0: 그, 아니면 뭐 파리차 들고 부르신 그런 그분들
1: 맞습니다.
0: 중에 한 분이에요?
1: 있습니다. 네, 항상 저랑 같이 해주는.
0: 아니 아무거나 들고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1: 저희 뭐 손에 잡히는 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0: 너무 재밌어.
1: 그리고 가수들이 웃긴 게 네. 뭐가 손에 잡혀야 노래가 되더라고요.
0: 아 이게 손이 이게 뭐가 맞아요. 있어야 돼. 이거라도 있어야 돼. 그죠?
1: 네.
0: 마이크를
1: 뭐라도 있어야
0: 보니까.
1: 돼요. 네. 이미지 메이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0: 9006님 거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1: 바빠도 문자 남겨야겠네요. 네. 제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인데도 주호님, 이 가수님은 완전히 긍정적으로 관심이 확 가네요. 고음의 감정까지 완벽히 실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칭찬이십니다.
0: 긍정맨. 긍정맨. 네. 2037님도 읽어주세요.
1: 발라드 실력파 뮤지션 주호님,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게스트도 잘하고 계시네요. 빅디가 진행을 워낙 잘하니. 아 그럼요.
0: 굳이.
1: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0: 굳이 이걸 또 읽으라고 또 한다 또. 기재가 또.
1: 원래 읽는 게 아닌가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봤는데 제가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또 찰떡같이 이렇게 또 읽어주시네요.
1: 그럼요.
0: 네, 8766님 플레이리스트 저장했습니다. 주호님 오래오래 좋은 노래 불러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주호님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대학 축제도 많이 가시고.
1: 네.
0: 그죠?
1: 아무래도 발라드 가수들은 행사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제 대학교 행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0: 얼마 전에 막 비를 쫄딱 맞고 하신 그런 장면 네. 봤는데 비 오면은 어때? 분위기 더 좋아요?
1: 저는 사실은 네. 저 약간 매니저 친구 있잖아요. 네. 저 친구랑 행사 다닐 때 샵에서부터 나와서 행사장 가는 때까지 네. 기도를 해요.
0: 어떤 기도예요?
1: 비 좀 와라. 나 할 때만 비 와라. 그 순간 컨텐츠다. 이거는
0: 아~
1: 제가 항상 그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네. 아마 저 말고도 많은 가수들이 해볼 텐데. 노래를 하다 차라리 뭐 자그만하게 감전이라도 돼도 좋으니
0: 감전
1: 진짜로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그 순간에도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열정적인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요번에 그 비 오는 날이 네. 이게 막 주룩주룩이 아니었어요. 화면에는 주룩주룩처럼 뭐 보이는데 네. 좀 약간 미스트 같은 느낌?
0: 촉촉한 비였군요.
1: 예, 예. 다 저 혼자 막 다 젖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모습을 좀 한번 담고 싶은데 네. 날씨 요정인가 봐요.
0: 세상에 날씨 요정까지 가져갔어 욕심쟁이. 3569 하나님이 주호님 본인 노래 말고 애창곡이 궁금해요.
1: 제가 진짜로 저런 그 궁금증들이 저한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주변에서도.
0: 그러니까 뭐 가수는 어떤 노래 부를까? 자기 노래 말고.
1: 제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노래방을 거의 안 가다 보니까 네.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노래를 거의 부를 계기가 없어요.
0: 그러면은 저 신청곡 있어요.
1: 네. 어떤 거?
0: 내가 아니라도. 아. 이거 조금만 라이브 돼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한다고. 아. 네. 네. 얘는 남자 키로 부르는데 너무 듣고 싶다고 라이브로 조금만.
1: 내가

0: 부모님 이게 간극이야. 이게 간극이야. 이게 간극이야. 나랑 이렇게 막 와 얘기하다가 내가 아니라 어쩜 좋아 진짜. 이 가수님 나 어떡하지? 보내드리기가 싫으네. 와.
1: 저도 사실 한 시간 더 하고 싶어요.
0: 진짜. 세상에 너무 대단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9000님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도 따기실 듯.
1: 아, 네. 제가 또 먼데이 키즈 선배님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최근에 제가 먼데이 키즈 선배님 거를 그 리메이크를 하나 했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최근에 무슨 가슴이라고. 네. 그러니까 또 가을 안부를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0: 네. 예. 조금만 아. 될까요?
1: 아, 살짝 불러볼까요?
0: 살짝만, 조금만, 조금만.
1: 참.

0: 그만 그만 그만 이제 그만 더 이상 안 돼. 세상에. 와
1: 여러분 이런데 주호 씨 안 좋아하신다고요? 이런데 마음에 안 들어온다고?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오늘 진짜 푹 빠졌어요.
2: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목을 너무 이렇게 저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셔가지고 괜찮으신지. 그 제가 중간에 이게 멈추려고 계속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해 줘. 그만. 자 우리 고음의 신 주호님과 함께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도 좋은데 노래까지 너무 잘하는 이 인간의 간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계세요.
2: 너무 감사한 말씀.
1: 노래 진짜 진심이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호 씨를 보니까.
2: 칭찬만 받다 가는 느낌인데요.
1: 네, 칭찬 오늘 칭찬
2: 가득 담아서 네,
1: 가득 담아서 받아라. 자 라이브 한 곡 더 청해봐도 될까요?
2: 네.
1: 어떤 라이브 또 준비해 주셨나요?
2: 사실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중에
1: 네.
2: 이 노래는 아까 또 OST 잘 어울릴 것 같다고
1: 맞아,
2: 또
1: 맞아.
2: 방글이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프로그램 이름 말해도 상관이 없나요? 네.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이제 들어갔던 수록곡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되게 제가 쓴 곡이 아닌데도 멜로디도 좋고 노래를 하면서 뭔가 제가 더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근데 사실 이제 OST다 보니까 제가 네. 활동을 안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계기로 많이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개인적으로 주호님 목소리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또 생각을 하는 곡입니다. 네, 사랑이 잊혀져 갈 때쯤 네 저희가 무대로 모셔서 한번 라이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많이 먹고 가요. 나도 알른다 햄보기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미카미카미님이 노래는 주호 씨가 하는데 내가 왜 배에 힘을 주고 있지? 진짜 에. 아니 9261님 노래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정들겠어요 정들겠어 진짜 저 오늘 푹 빠졌어요 정말 정들어서 보내주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자 사랑이 잊혀갈 때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엽선, 턱선, 진짜 치인다. 너무 좋다. 아니 목소리를 넘어서서 아니 옆으로 이렇게 옆을 보고 부르시는데 이 턱선에 치일 뻔했어요. 진짜. 어떻게 된 거냐고.
1: 제가
0: 턱선에.
1: 약간 외널 네. 그거라서
0: 네. 예. 외널 굴 자신이 있어서
1: 네. 유독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네. 왼쪽이다.
0: 아, 저 왼쪽 얼굴 보고 있는데 진짜나 진짜 심쿵해가지고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변성기 안 오신 거 아니에요?
1: 어.
0: 솔직히 말해서 변성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1: 있었죠.
0: 있었어요?
1: 네.
0: 변성기 지나도 이렇게 고음이 쫙 잘 올라갈 수 있군요.
1: 사실 변성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0: 진짜?
1: 네.
0: 난 변성기도 모르겠다.
1: 아니,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0: 너무 네 라이브 촬영쇼를 보여주신 우리 주호 씨의 네, 라이브 사랑이 잊혀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뭐 괜찮으세요? 라이브
1: 네.
0: 이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1: 아 그럼요.
0: 와 진짜 신기하다.
1: 뭐 더 필요하시면 제가 노래 더 가능합니다.
0: 아니 다른 네. 거는 필요 없고요. 아니 내일 바로 좋은 소식 있던데요.
1: 아 네.
0: 내일 바로
1: 제가 이제 내일 6시에
0: 예스.
1: 또 제가 정말 정말 좋아했던 그 더네임 선배님의 곡을 제 스타일로 리메이크를 해서 오. 또 굉장히 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노래가 드디어 내일 6시에 발매가 됩니다.
0: 제목이 뭐죠? 알려주셔도 돼요?
1: 사랑 같아 보여도
0: 사랑 같아 보여도
1: 곡입니다.
0: 허, 세상에 아니 인별에는 한 소절씩 조금 불러주셨던데 혹시
1: 불러드릴까요?
0: 불러주셔도 돼요? 허, 진짜로?
1: 네.

0: 믿지 마.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믿을래. 나 믿지 말라 그래서 나 믿을 거야.
1: 그럼 음원이 더 좋을 거니까 음원을 한번 또 들어봐 주시면.
0: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인별그램을 많이 보고 왔는데 물론 음원 좋아요. 거기서도 이제 불러주면 좋은데 라이브가 네.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네, 주호님 꼭 만나보셔야 돼, 진짜.
1: 감사합니다.
0: 이루다 드레스룸 대표님, 주호 노래는 안 좋은 노래가 없음.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송윤리님, 주호님 오늘로 끝내지 말고 또 오세요. 어? 이개굴님, 주호 형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1: 야,
0: beautiful.
1: 아름답다는 네.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0: You are so beautiful. 자, 이계골님 누룽지 선물 당첨되셨습니다.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기 싫은데 시간이 끝났어. 이 무슨 일이야?
1: 그러니까요. 너무 네. 빨리 지나가네요.
0: 세상에. 오늘 2시의 뮤직 이제 마지막으로 방그레이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1: 정말 이렇게 또 초대를 해줘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0: 네.
1: 사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그리고 또 제가 이게 라디오를 이렇게 많이 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게 오디오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덜 하고 가긴 하는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강원도 홍천군에는 신앙 깊은 공동체 성산본당이 있습니다. 65년 전 공소의 청년들은 현재의 성전을 손수 지었습니다. 40년 전 중년이 된 교우들은 강가에 돌을 주워와 교육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선 10여 년 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공소 다섯 곳을 한 번에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2: 65년 세월 동안 평안한 신앙의 보금자리였던 성전은 지붕이 무너질까 바닥이 내려앉을까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전 신축 사업은 코로나 사태와 함께 중단되었고 그 사이 성전은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위험한 건물로 진단받았습니다. 여전히 신앙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젊은 우리 교우들이 하루라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모아주세요. 후원 문의는 010-2848-2066 ARS 060-700-2066입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십니까.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장을 맞고 피부가 낭자하게 터지는데도 내 몸에서 혈화, 즉 피꽃이 피니 장차 천당에 오르겠다고 환호하고 어린아이들도 부모 따라 천당에 오르길 희망했다. 이 땅의 순교자의 넋을 기리며 특히 시복시성 절차를 진행할 자료조차 찾을 수 없는 무명 순교자들을 기억합니다. 믿음만은 굳게 지킨 그들은 빛나는 신앙의 모범입니다. 비록 역사의 암흑석에 묻혀있지만 반드시 찬란한 광채로 드러날 것입니다.
6: 방송 선교 후원 신청 및 문의 전화는 1588-2597, 1588-2597번입니다.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1: 평화방송
0: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참 다양한 모습이 펼쳐지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쁨도 있지만요. 생각과 방식이 다르다 보니 뜻하지 않게 갈등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직장이나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라면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기도 밥상이 차려지는 날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오늘 첫 곡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포가 불렀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는 갈등은 아주 뭐 큰 문제에서만 시작되는 거 아니죠. 가끔은요 보는 현상인데요. 성당에서도 전례 때 뭐 먼저 신자가 되신 분들, 말하자면 선배님들께서 신영세자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뭐 그러잖아요. 때로는 그런 행동이 오해가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께서 차려주시는 기도 밥상 주제는 고린토 1서입니다. 예,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뭐 거룩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신부님께서 어떻게 그 궁금증을 풀어가실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신부님께 답을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나눠주세요.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 그리고 생방송 다음 밤에는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좀 있는데 하하대사님 1등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어제는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함께 못했네요. 저는 신앙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더 친밀감을 느끼더군요. 와, 하하대사님 마음이 넓고 이쁘시니까 보는 눈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친하게 잘 지내시니까 너무 고맙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또 늘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네, 2037님 오늘도 가을가을하는 햇살은 뜨겁지만 아름다운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식탁에 빙 둘러앉아 만난 영혼의 양식을 차려줘

보시는 우리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의 기도밥상 있는 날 만나게 먹을게요. 네, 아 기다려보세요. 오늘 또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8월의 장미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왔어요. 어머, 환영합니다. 두 팔 벌리고, 네 우리 백종원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재미나는 이야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형진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오늘도 백정호 마르코 신부님 오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뭐 여전히 뭐 괜찮습니다. 뭐 피곤해 보이지도 않고요.
1: 네, 아주 좋은 예. 날씨와 함께 아주 예. 컨디션도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정말 네. 제법 쌀쌀해졌어요. 네. 그래도 한낮에는 여전히 기온이 높아서 일교차가 좀 심해서 감기 걸리신 수녀님들도 꽤 있는데
1: 맞습니다.
0: 여러분도 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뀐 때는 좀 몸도 마음도 좀 잘 세심하게 돌봐야 할 것 같아요.
1: 네.
0: 예,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저도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요새 날씨가 네. 워낙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네. 상쾌한 기분으로 산책도 하고
0: 아.
1: 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니 아. 좋은 네. 자연과 날씨를 만끽하면서
0: 아, 기분 너무 좋게, 좋겠네요.
1: 네, 기분 예. 좋게 한 주간 보냈습니다.
0: 예, 신부님이 자, 그 동네 한 바퀴 돌면 뭐 동네 사람들이 오 저렇게 훌륭한 수련 오 저분은 누구실까?
1: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산책할 때 우리 신자분들 만날 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게 또
0: 아, 그러셔야죠. 그러셔야죠.
1: 소소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아, 이렇게 걷는 분들이 같이 가는 그 어떤 코스가 있나요?
1: 네, 그 앞에 이렇게 천길이 아주 잘 돼 있어서요.
0: 아, 너무 좋겠다, 네. 그죠?
1: 예. 많은 분들 만나서 예. 인사하기도 하고 예. 했습니다.
0: 열심히 잘하시기 바라고요.
1: 네,
0: 예, 저희 뭐 저희 수녀원 현황은 뭐 별건 없었는데 한국 광고에서 로마에서 카리스마 코스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24명의 저희 수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번에 이제 떠났는데요. 목자 야고보 알베르니 신부님 정신을 깊이는 프로그램 따라서 아주 좋은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 관할구 수녀님들도 또 다 와서 함께하는 코스라서 아마 서로를 알게 되는 아주 국제적으로 좋은 체험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1: 네. 아주 국제 수도 회시다
0: 네,
1: 보니
0: 네네.
1: 국제 규모의 행사를 하시는군요.
0: 예, 뭐 좋죠. 얼마나 네. 행복해요. 옛날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해마다 했었는데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스톱이 됐던 게 이게 몰려가지고 이렇게 인원이 많아졌어요. 저희도 24명이라 그래도 아주 기쁘게 잘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고린토 1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잖아요.
1: 네, 예, 맞습니다.
0: 평일 미사에서도 뭐 요즘 고린토 1서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요. 반가운 마음이 참 더합니다. 신부님이 이 고린토 1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어머 너무 좋다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고린토 1서를 주제로 정하신 이유가 있겠죠?
1: 네. 네, 지금 우리는 연중 제24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려 지난 3주간 동안, 이번 주간을 포함하여 3주간 네네. 동안 평일미사 독서에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여러 바오로 서간이 신학성경에 있겠지만 특히 고린토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는 네. 바오로 사도의 어떤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잘 담겨 있는데요.
0: 네.
1: 오늘 기도밥상 시간에는 고린토일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0: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정말 미사에서 예, 듣던 이 독서의 말씀 이렇게 배경을 또 알고 또 우리가 깊이면 또 다르게 신앙도 커지고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코린토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편지는 또 언제 쓰셨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1: 네. 저도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새
0: 네.
1: 이렇게 성지순례 같은
0: 네네,
1: 광고 보면
0: 거기에
1: 터키
0: 들려요.
1: 그리스
0: 네.
1: 이렇게 네네. 가시는 분들 네. 많이 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 터키 그리스 지방에 네. 해당하는 코린토 인데요. 그리스의 펠레폰네소스 반도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0: 네.
1: 곳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활동할 당시 코린토는 그 그리스의 지중해 무역의 아주 중심 항구 도시였다고
0: 네,
1: 합니다. 그래서 뭐 오랜 시절부터 항구 도시는 원래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 있었던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항구 도시의 특성상 물질적인 풍요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가 섞이고 또 온갖 종교, 다신교 사상까지 혼재되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도덕적으로도 부패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바오로 사도께서는 기원 후 50에서 52년경 제2차 선교 여행 동안에 코린토에 약 18개월간 머무르셨고 거기에 처음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후 바오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떠나고 나서 그 바오로 사도께서 세우신 코린토 교회가 여러 가지 세속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다시 약 4년 정도가 지난 후에 네. 56년경에 바오로 사도는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한번 에페소에 머물면서 그 코린토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네.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코린토 1서라고 합니다.
0: 네, 애정과 염려가 절절하게 예, 정말 스며있는 그런 코린토 1서겠구나 싶은데요.
1: 맞습니다.
0: 네, 예, 여러 문화와 종교가 함께 예, 현존했던 도시였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있던 신앙 공동체도 와, 정말 그 영향을 받았겠네요. 여러 복잡한 어려움도 겪었을 것 같고요.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공동체 편지를 보내게 된 특별한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돼 하고 그 이유가 있었나요?
1: 네, 맞습니다. 먼저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 교회를 세울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0: 네.
1: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도 또 좋은 마음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가진 어떤 한계,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그 교회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0: 네.
1: 많은 분들께도 익숙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코린토 1서 1장에서부터 바오로 사도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0: 네.
1: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코린토 1서의 이제 시작부터 바로 바오로 사도는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과 혹은 갈등으로 분열된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분열된 교회의 상황을 우려한 바오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교 십자가 아래 모든 이가 일치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네. 코린토 1서의 주된 목적이자 공동체의 편지를 보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일치를 강조하신 네.

0: 바울로 사도의 고린도 1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군요.
1: 네.
0: 나는 바울오파, 나는
1: 그러니까요.
0: 아폴로파. 아유, 요즘 정치하고 비슷하네. 예, 그렇다면 바울로 사도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을까요? 특히 고린도 1서에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강조하시고자 했던 십자가의 의미 좀 궁금합니다.
1: 예. 네, 맞습니다. 네. 이 고린도 1서에서 중요한 십자가 신학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예. 바울로 사도는 그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은 십자가를 어리석음으로 보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하느님의 힘이자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바울로 사도의 코린토 1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바는 바로 약하고 어리석은 것,
0: 네.
1: 곧 십자가라는 가르침을 바울로 사도는 남기셨는데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0: 네.
1: 가장 낮은 곳 혹은 비천한 곳에 하느님의 신비, 곧 십자가에서의 하느님 신비가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0: 네.
1: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따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르지만 바울로 사도는 바로 이 비천한 그리고 그 낮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일서를 통해
0: 네,
1: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와,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공동체가 하나는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정말 필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코린토라는 도시가 말씀하셨지만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가 신자들의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도 아주 적지 않은 영향을 어떻게 보면 크게 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진 이들도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바울로 사도께서는 고린도 1서에서 세속적 윤리관에 물들어 있는 신자들에게 몸의 거룩함도 강조를 하십니다.
0: 네.
1: 그래서 고린도 1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라는 구절입니다.
0: 네.
1: 이때 처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네, 네. 이 신학적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0: 대단하죠.
1: 네, 매우 네.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나 정신이 다 뿔뿔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몸과 영혼 그리고 정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 생명의 의미까지 우리에게
0: 네.
1: 각인시키는 구절입니다.
0: 네네.
1: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단순히 아끼는 정결을 지키는 것도
0: 네네.
1: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를 생명과 연결지어서 자살이나 안락사, 낙태와 같은 행위는 하느님의 성령의 성전을 훼손하는 행위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바로 이 고린도일서
0: 네.
1: 9절로부터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이게 확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신앙은 성당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고린도 1서를 보면요,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 네.
0: 예,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고린도 1서 내용이 다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매우 신학적으로
0: 네.
1: 중요한 부분 제가 또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바울로 사도가 굉장히 지혜로우시다라고 스스로
0: 네.
1: 탐복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0: 예.
1: 고린도 1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0: 네네.
1: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0: 아, 네.
1: 여기서 제물이란 보통 그 짐승들, 그러니까 우리가
0: 먹을 수 있는
1: 어떤
0: 고기, 육류.
1: 맞습니다.
0: 네네. 네.
1: 그래서 우상에게 그 바친 고기를 신앙인이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그렇게 안 되는가라는 되는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의 그 네. 주제가 됐나 봅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미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0: 아, 거기 뭐 허다하겠죠.
1: 그런데 네. 또 그렇다고 그 귀한 고기를 버리기는 이걸 또 먹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이걸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네. 아마 이러한 논란이 있었나 네, 봅니다. 네.
0: 천주교 신자로서 말하자면 네. 그 시절에.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바오로 사도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니 세상에 다른 신, 곧 우상은 없다는 없다. 것. 이것을 네. 먼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용된 고기를 먹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저는 뭐 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네. 저는 바오로 사도의 다음 이야기가 더 지혜롭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바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된다. 미신이 그런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 먹지 않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차라리 고기를 영영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상 미신 그러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네.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막 먹고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예. 다른 형제에게 유혹이나 혼란스러움을 야기한다면 바오로 사도는 차라리 먹지 않겠다고 아.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느끼는 것은 무조건 어디에 막 무조건 정답이 있고 내 뜻이 옳고 너의 뜻은 그르다.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또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바오로 사도의 지혜가 엿보이는 내용이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0: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안 먹겠다. 죄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화를 낸다든가 그렇죠. 막 싸움을 건다든가 뭐 시비를 건다든가 아유, 그러면서 이 관계가 더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정말 장애물이 되는 거죠. 와 지혜롭습니다. 이게 예, 차라리 먹지 않겠다. 예, 어떤 정답이 뭐 똑 부러진 건 아니지만 정말 지혜롭게 식별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도 되기도 하겠습니다.
1: 네.
0: 예, 자세한 말씀 듣다 보니까 아 달려온 것 같아요. 신부님 막 그래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프레이어스가 부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더 행복할 테죠.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또 사람도 있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우리의 앞길은 빛이 비추어 가만히 서 있지 말고.

0: 네, 내 손 안에 CPBC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됐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이고요.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것도 물론 하늘에 볼 수 있는 편성표, 또 선격표,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새로워진 CPBC 빵에서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또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입니다.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오늘은 코린토 1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신부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문자로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자 잠시 보겠습니다. 신부님, 요거 신부님 읽어주세요.
1: 네, 네. 류채칠리아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한낮에는 아직 햇살이 뜨거워요. 유유. 공동체나 회사, 직장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관계 안에서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겠지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네, 맞죠?
1: 네. 사랑 안에서 일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100점. 예, 멋있는 100점짜리 문자 올리셨네요. 예. 1041님, 네, WYDDL은 뭔가요? YD들인가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로이 행복하게 살아요. 눈썹. 예, 맞아요. 감사로이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마음이 간절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지수 미카엘라님. 네, 좋네요. 여러 종교가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저도 보기 좋아요. 그렇죠.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나요? 뭐 다른 종교와도 같이 정말 하나가 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정말 좋은 점을 하나로 보완하면서 그들이 가진 신앙도 정말 존중하면서 같이 하느님께로 가는 거 보기 좋죠. 네, 스텔라 수미님. 예, 글자로만 읽어가다가 해석해 주시니 고린토 성경 구절도 신선하게

0: 게 받아들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어유, 신부님 정말 오늘 정말 제가 이온거 정말 너무 멋지게 잘 준비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다음 신부님 한번 또 읽어보세요.
1: 네, 제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0: 예.
1: 본당 공동체 안에서 티격태격 하시는 분들 종종 뵙긴 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 분이 한동안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오늘 코린토 일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신앙 공동체 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같으네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함께하라는 점점점 하고 말씀 주셨습니다.
0: 예, 신부님도 본당에 계시니까 그런 풍경을 좀 보시나요?
1: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나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뭐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달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0: 있죠.
1: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한다는 그 마음이 오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지
0: 예,
1: 않을까
0: 뭐, 그건
1: 싶습니다.
0: 당연히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러면서 또 화해하고, 아, 그렇게 하는 게더 좋겠구나 하면서 인정해주면서 또 같이 따라가지고 그러는 모습도 아름다워요.
1: 네.
0: 예, 그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죄인들의 공동체.
1: 맞습니다.
0: 예. 아, 기도하는 오승희 아내스님. 와, 오, 신부님, 백종원 신부님, 산티아고 3인방 아내스입니다. 신부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했어요. 와, 산티아고 3인방 아세요?
1: 네, 이제 같이 아마 저그세 분이서 같이 잘 다녀오신 분들인데, 그때 다녀오시기 전에 다녀오시고 나서 제가 축복해드린 또큰 인연이 있는
0: 축복을 또
1: 분들입니다. 네.
0: 받으셨으니 기억이 새록새록
1: 네,
0: 하시군요.
1: 맞습니다.
0: 예, 그 은총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김상은님, 네, 미사 강론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좋은 거또 끝까지 잘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시 코린도일서 이야기 이어가겠는데요. 앞서 들려주신 내용 요약해 보면 뭐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근데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 사랑의 찬가가 저는 참 항상 읽을 때마다 너무 저의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성찰도 시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1: 네, 오늘 미사 일독서 내용입니다. 오늘 미사
0: 네네,
1: 때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제가 노래를 잘했으면 이 생활성가 노래로라도 불러드렸는데,
0: 한곡 좀.
1: 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 없으면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0: 네.
1: 생활성가 아마
0: 아, 듀엣으로 저랑 했으면 딱인데,
1: 아마
0: 신부님.
1: 오늘 마치는
0: 부끄러워서
1: 그
0: 못하시죠.
1: 노래로 아마
0: 네.
1: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이 구절,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 없으면, 이 구절은 고린도일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 뭐 기적을 하던 믿음을 하던 가르침을 주던 또 지식이 있던,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징이나 소란스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느님의 은사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가장 뛰어난 기림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독서 내용 마지막에서도 믿음, 희망, 사랑, 그 중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 말씀처럼 모든 우리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가운데 그 본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일서를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0: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다 묶어서 하나로 예, 사랑이다. 예. 와,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고린도일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 몇 가지로만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고린도일서는 개인주의와 파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십자가 안에서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 안에서의 거룩함, 곧 성령의 성전인 몸을 소중히 여기고 도덕적으로 절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마지막,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 곧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도구로 우리 각자의 사랑을 바탕으로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오늘 고린도일서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0: 근데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를 자랑의 도구가 아니겠네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나보다 좀 못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봉헌하는 어떤 도구로 이 하나님의 은사, 정말 성령을 청해야 되겠다 하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도구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또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했던 거고요. 아, 참 오늘 알차게 배운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고린도일서가 뭐 단순히 옛날 고린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알찬,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되었어요. 오늘 방송 들으신 오솔길 가족님들이 고린도일서를 다시 읽어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1: 네, 고린도일서를 읽을 때 그저 뭐 신학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따로 생활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실천이 따로따로가 아닌 일치해야 한다는 네. 것, 이것이 고린도일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0: 네.
1: 그래서 고린도일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실천이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0: 네.
1: 것, 그 의미를 깊게 맛보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우리 오솔길 가정님들 오늘부터는 고린도일서가 더 새롭게 마음에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참 유익한 기도밥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밥상 차려주실까요?
1: 네, 벌써 다음 주면 추석 연휴의 시작인데요.
0: 그러네요.
1: 추석 연휴 전날 네. 하는 기도밥상 시간에 추석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0: 와, 이거 딱이네요.
1: 네, 함께 이야기
0: 예,
1: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추석과 신앙. 아, 이것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예, 애청해 주신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1: 네, 또 한 주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정말 만난 기도밥상에서 음식 배불리 먹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그게 오늘 고린도 일서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끝곡으로 김시연이 부르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CPBC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오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함께 묵상해 보는 오늘의 강론. 이 시간 말씀에 의정부 교구 녹양동 본당 성세현 바르톨로메오 신부입니다.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동네에서 두 개의 조기축구팀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시작되고 나서 10분이나 지난 다음에 한 회원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다른 회원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이에 늦은 회원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성당 다니잖아. 그런데 아침에 성당을 가야 할지, 이게 축구를 나와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기로 했지. 앞면이 나오면 성당으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축구를 하기로. 그런데 벤치에 있던 사람들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는데 단 몇 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10분이나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그거 결정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응, 14번째 만에 겨우 뒷면이 나왔거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성당을 다니긴 했지만 성당을 가야 할 마음은 적었고 어떻게든 축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동전의 뒷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동전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모습.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세대 사람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지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말을 비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사고란 그리 대단하지도 또 정확하지도 않지요. 따라서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사고가 아닌 주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이 세상 안에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는 처음을 기억합니다. 처음 학교에 갔던 날, 처음 사랑을 만나던 때,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 처음 내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하지만 기억할 수 없는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나와의 이별, 장례. 가톨릭 전통 안에 세워진 평화상조가 당신은 기억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당신의 마지막 처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1774 1588-1774로 전화주시면 지역과 종교에 상관없이 가입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가톨릭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평화상조가 늘 여러분의 마지막 처음과 함께하겠습니다.
2: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3: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4: 어쩌라고?
3: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4: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5: 게임 오버.
3: 야! 야!
2: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4: 덕분에 살았다, 야.
3: 밥 한번 사.

0: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